0: 당.
1: 야, 강아지 코리오.
0: 톡톡해. FM.
2: 콜리시 테네 호노마이 키토 타타 호타카 오테아타 join me on our morning show 8 to 10 Monday to Friday here on Totoko.